0: 다시 아워준 나야가나.
1: 에헤. 어버야 어뜨 다시 야가래야마스. 왜요? 예전. 일단 fazla taş alırsa 어이나마 그 다른 친구에게 가.